0: 사람 집에 살까?
1: 아까 로드 사수한 그들을 모두 시민 야트라 스시간자 위에 알지메이트하노 아까 사람들이 미국한으로도 돈이 많아라만 그래 아시기 때문에 매정 늘 제시 한테를 시간께 하실 수 있어야 할지 부수가만 없고
0: 불가한 뜻을 갖고
1: 외다른 뜻을 뜻을 갖고

0: 아, 미안해. 또 이상한 거 미안해. 이제 소가 당해야 되나 보다. 여기는 강원도 3회 스위케 선수의 복음 아이브리에스.
1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